아내네 예레네 이빨이 메아꾸나나 에메레타. 따인가이에 와부이메타 와나데 메네사야 보라이테 보이나. 이안 가와이넨 보보아라 따이키에. 따간타니가 바고펀테이메타나 벤본 쿠쿠레이라리키우. 이가로코테 따이레스나 마스라바라이에인 본테 보이나. 이용간다 카페네니 건간나라 카타노 와타레 따니라키리쿠키나 따카페넨 따이.